내 희망이 소나름 못하다니 기프랑코 감마다니 소모요 웬센 상마 아론이도니 기프랑오 파티그파 아론파이소 앙코 낭니 닥보 와이나데 심삭자오데 아로 이솔파 사그파 아야오야 기프랑코나 희망조조 크나 소나만 하루야 기프랑박산 이솔나름 못하다니 기프랑코 감마다니 소모바 야논보나하 얀 아카스와니 튜라 Tahun Simang Hazung Composite Program ko Pringnis Nibajunak Nasona Mangen Yan

미자전자판테니 레파고 나눌 성시파니 사탈로 졸라나바 나그 기스끝능 나그 장기끝능 나눌 성시파니 사탈로 미그 장기끝능 졸라나루 니키샤 마니니 마니니 과시쿠사 솔라나니 벌디니 그뜸 라쿠사 레빠나모 이코 늑자게릉이 같이 사차리샤 과타나나쿠 이거 큰나 승상이 구승구 낙록마하 온갖다나 미구 아까비

앵간라리 던바난 잔 아니야지 볼론 니키샤 그 승근왕 록마나 그 같다나이 지스리치에 바린 것다 온 같다나 같이 사사리 바 아니야지 볼 것다 그 같다나 같이 사사리니 온갖다 구사이 그와 미시면 봐봐 자꾸 습바나이 그 승구나 녹마니 온갖다 구사마 미저미 살종 색산 봐봐 그바나이 아까비 맛파 맛다나 사나나 땅누아

둘이 갓 먹나 봐, 뭐, 마찬, 느끼사, 자와, 그, 콩, 야, 돈, 나, 아, 막, 비, 멍, 멍, 아, 니기사, 비, 과, 다, 졸, 판, 티, 멍, 아, 다, 졸, 판, 티, 멍, 아, 그 큰나 승상이 덕금 라자 그 늑자 기릉이 아야 볼복 녹마 악몽아 송동란 멜리누와 마 종주

나시망 잔센 몸은 아루니돌니 이솔나 쇼크베릭 마테라니 기트랑 코크나 소나마나하 소모이 다오독 바지 미닛 콜라치 용 하루야 소모요 자송 오탈니 기트랑 코가 마타니 소모요 나시망니 크나나스키 바 남니키 비아팅기파 기트랑 코나 시망나가 마탕겐 스캉파오 루카스 마락니 기트코가 마탕이야 아루야 나글랑레오니 메리 마락 머시 마락 프리타 상마 아루 소미르 마락니 비아팅기바 기트와 기타라 찬치야 남코 소모얀티온

나시망 니 남네 기비아 땡그빠 실베리아스 마락니 깃코 나시망 크나소나만 하 다득 틱사니 자마노 멍급한 기트랑 코 크나소나만 겐

0: 빠랑 나 당카 파이산이 그때 낙차가 니콘 나니 야너 바크라그 빠랑 아로 아치니 노크 빠랑 제망한 차갑 그바 볼랑코 르뿡나 카무랑코 카잉아침 아로 르뿡잉아침 이와망 소르카리오니 그 당카 파이산이 그때 낙차가 니랑 것만 소겐 승아 승어 놓고 게 감매 차급 빠랑코 무릉 볼그름랑코 너스토 카나 남기잔 게 감매 차니 조랑코 닥스카치나 무릉 볼그름랑오니코 감 졸리 그바 제코 바자칼레 은디바 볼랑코 된 피기자 아로 삼탕탕코 르뿡스카에 가마 니 졸랑코 닥스카 치나그다 닥차깅아 제다코데 가마니 졸랑바 당도겐 앞산 소모연 안층 부릉 볼그름랑바 슬바플나 졸 옹겐 안층니 질라니 아루 송록니 만데랑야 메가라이스 프로젝트라 멍그탐 남근이랑코 온겐 안층니 질라니 아루 송니 녹니 만데랑나야 메가라이스 프로젝트라 멍그탐 남근이랑코 온겐 스칸바 지랑코 중하겠다 만났다니 아락와치 금억 놓고 릉하니 롱탈바로 살란티니겠다 족급바치 박사 나 기아가만이랑나 자칼나 만나겠다 지랑코 남은겐 그니까 당하발산이겠다 닥차가니 송니녹니 만데랑 제망한 아랑니 녹급바랑옹에 야 무릉볼그름랑코 르뿡나 자콘 파잉아침 와망나 당하발산이겠다 소르카리 닥차가니 혼겐 그탐바 아아바 아망코 남다봤더니 롱탈바 지행한코 옹앗겐 아 두백스 카타니코 고미앗겐 아루 가마기 아니오 자칼토바 아아랑코 옹앗스카겐 얀 소르카리니 그따데 위엄아세니 다리 삼수아니랑코 닥들레 오나니아로 당카파이사니 그따 닥차카니아랑코산 오나만나겐 은디바 음유아로 가놀비스코몽 송의 숨삭나급바랑데 나시망사 야 프로젝니 주소카니데 송코노코 사손 가급바랑니 구촐산 옹의 감카니오사 방차가이겐옵 은이금은 하이 안층다 알론 지릉 지비스크랑코 날조끼락키나 제다코데 안층남의 캉치 롱탈급바 아로 블락바 지릉랑 조끼엔 마텔라
1: Mac arise ni plak kam ka anirango, songsalo donggapa, manderang ni jakpa, donga. Village Project Implementation Committees ni gita, songo songdong kamgapa manderang, mongsonggapa bakur ay ya project ko chusokat na kam ka inga. Hayan ching dao, saksa mandini agananiko, knaang na.
2: 자송니 자송난 증리 만대랑 삼탕 당어 동급과 무릉볼금랑 지릉랑 아로 텔라이그바 감랑어 방착계 장기 당바하 인디오바 바탕금은 아디타 물시랑어는 증하 이하치 미식랑니 등탕바하니코 아로 증리 아브리졸나 켄그니랑 마리바잉아니코 바 늑나 만나 야송니 만대랑은 홍파에 증하 증리 지릉 미식 동급아 졸랑코 무캉치나 숨삭나 낭총못다 네 마시아하 젠살로 맥아러스 프로젝트 층 송원아 속바원 증하 빌레스 프로젝트 임플리멘테이션 코미티니 돌 홍파에 이야카모 공베에 바코라에 감랑코 카하 증리 만대랑 이야 프로젝트코 카잉급바 돌랑 박사 구졸산 옹에 증하 아랑코 다리삼 수아니 아로 볼랑코 기아니코 다카니오 아로 괜찮카니 동급바 치 미식 족급바 졸랑코 날조갔다니 아로 아아 아로 치랑코 르뿡나그타 자쿠 기아니랑오 박코 라하 야 감랑오 박 라파니 하셀 증아 이야 부릉 볼그름 르뿡나 나가니코 남바테 마시에 위에 라하 아로 이야 프로젝트니 주소카니 대칭 만데랑네 공예 박코 라에 감코 카아니오사 방차카이 근옥 빌레스 프로젝트 코미티니 돌옹파에 증아 증리졸니 옹텔라이급바 감랑코 날조갓나그따 맥아라시 프로젝트 박사 박그림에 감카나 가차비야 야 증리 크랭에 낙하니랑치 옹텔라이급바 치릉 숨듬급바 부릉 볼금랑 아로 증리 대수드랑 나 아로 레바잉급바 자송랑나 남급바 장기 강하니코 온나 졸 옹총못겐 내 층아 베베라아 이안 층니 온글라니 아로 추소카니 플라콘 무텔라
1: Chirang jibiskrang hur pungi rakhiyaniya, ong telai giparang ni kamsan ong aija, hindi ba yan janggi tangao, songsal ni dalroruani na mong songgapa bak ong a. Pangnan giskrabo, chiku hur pungi rakhiyaniya, nang ni babalsi ni chiku smsakani chisan ong aija, hindi ba chirang jibiskrang hur pungi rakhiyaniya,